또 이야 타이스었던데 이 아주 앞에 디나 아니 나토스비케야데 아 아주나가 하기징 핑비든디 이야 야 저희스 아트 아다 저희 아사티 이야 플러스 아트 아다 아트 신신 아 아주 이야 빌나즈니도 아주 신 아유 이야 아사티 플러스 아니 베니나 아유 At Shin Poki, that at Shin Kutat Egi Ea, Hat Adan Denitio, E Aj Ea, Abeninanat Ea, Aja Ahat.

5th 아주 니자 데드라인이 빌다호 자호 지시고 안데 난저지고 아주고 아주고 붙여고 또 실수 아도 신이 해다 돌리 에야 데야 코에코 아벤 실수나 아돌리 아도 인데다 코도시 다이다 바나 한나 다호 지시 아 저거 다 하스 아주 이해 컨데